0: 해?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?
1: 여긴 왜 꼽살 껴갖고 사진이나 찍히고 다니냐고요?
2: 아, 내가 잡았다니까.
3: 그런 거 없으니까 묻지 말라고. 제발 좀 가란 말이야.
4: 이래 사이한테 너무 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?
5: 누가 사이야?
4: 아, 왜 화를 내고 그래?
5: 누나!
4: 아, 왜 내기야? 어디 갔다 오는